0: 좀 자세하거든요. 좀 시간 발상을 쓰는데 누구는 이렇게 하시면 사회생활이 아래리 아디카를 쓸 때마다 아디카 성분은 사회생활에서 보내신 그런데 딜레니 성분은 사회생활에서 증명하는데 좀 시간 다운이자 증명하는데 딜샵이라니 사회생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보자 이게 그룹은 또 안하는 방식으로 또 말하면서 이제 하는 게 제일 사회생활에서 나이 데리게된 니까봐는 이런데 그런 방송 아니에요. 이제 인간의 프라테미타만을 아는 게 그런 말입니다.
1: 아니 근데 이거 반도 같으면 이러면 그런 프로세스는 고퍼스티드 지나게 되긴 해요. 그러나 버리셨네 말하니 지금 저 버리셨 밥사크리오니 알아 버리 프로세스는 내 사람 거르는 게 어떤가 되게 거슬리 기억 버리고 보내고 이렇게
0: 해서 아마 님 사람 쓰러져야 민생 사람 쓰러져